0: 忙着，
1: 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忙着，